0: 아무것도 못하지?
1: 야, 그럼 진짜 간다.
0: 아, 물어봐 그러면 잘 것 같지.
1: 저기요! 아, 그 생년월일 말고 이름도 성도나 필요가 없는데 번호 한 번만. 아, 그러시구나. 네, 알겠습니다.
0: 네. You got a number!

무섭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남는 게 이게 나에겐 작은 꿈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주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론 버겁네 누군 이렇게 누군 저렇게 산다면서 세상은 내게 욕을 퍼붓네 yeah. 세상은 욕하지

그때 말 못 듣지만 너가 제일 친하던 그 애도 처음부터 이리를 앨범 속의 사진 지금 보니까 배우 같아 보여 바꿀 때가 대신 내 지갑 change that I'm only on 너의 그 메이크업 이 화려한 얼굴 속의 love 참 어울리는 view 알면서도 사랑한 yeah. 어쩌면 내가 너보다도 훨씬 maybe I'm the loser yeah.